0: 야 미스티랑 내 도나 가이족 날리 오카이 자만기노
1: 봐봐 야 나까봐 잔이랑 내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논통나 사낭족바
0: 나 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 만나 드빳 아가 자이긴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갓 나 만나 나가코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팀봉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낭일비엔이 남근이나 사가닝해바 뭇듬 지급바 아로 가리낭 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일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코서 자보하
0: 야코 코미시너리트 오프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 따위야띵아
1: Oi, Ruga, meine Sonne, er war dort Kontakt in Skanya.
0: Plus F, Chin, Koninga, Chin, Wei.
1: Ja, plus F, Nigman, und Tisa, Tanat, Naman, Genma.
0: Namas, Yama. Jin, Salon, A, Chani, Ranko, Chaun, BN, Ko, Plakat,

아니겠다. 복지상고 온롱아 르팽랑 마하라스트라니 난데드니 바하두르푸라 송오니 벳카르 녹당니 만데랑니 잔치아니겠다. 구시용아 카차르마니코 낙갱원 니니까니 소모요 닥차카니 촐롱아트급바 옥나사 닥름나 낭아 와망니 녹당오 비아카니 소모요 와망 삭하자그탐을 차봉아망 송니 만데랑나 엑시덴 인슈렌스코 다리오 나하 삭프락난 공락사카 인슈렌스코 온나하 아셀롱 아니 자마노 방아 만데랑한 당카 파이사니기타 켈라나가코 와녹당 느카하 완닥무등어 온티사 당카 파이사니기타 라키에도 나니 동오라 달베야 남그니코 만나 아로장기 당하니 촐 옹아 르팽랑 아송 금목코니 크로니크로 녹당랑나 솔카리 날조가니코 냉아 프라단 만트리 수락사 비마 요츠나니 능오 불시오 공콜그르코 망망가메문 공락니 망오나 엑시덴 인슈런스코 만닝아 다우드 베토나데 사크로스 뽕아쳇나 바텐 만데랑 야스킴니 남그니코 라토카하 와망오니 사크로 굴쳇 망데 안츠니 마그파랑 노아비랑 아루메츠크랑 옹아 다우드 베토나데 사키 만소고 파니게타데 아셀로가 아까파 녹당 야스키모니코 공크로 하자가탐을 차스니나 바텐 만수아하 르팽랑 앞산다켄 프라단만트리 지반 조이티 비마 요츠나 스키마라 아셀낭의 시기파 만데랑나 공락니 망오나 인슈런스 코드나 제난 불시오 공르차브리 코다치도 코산 감나나가야 야스김니코 사크로코르스니나 바텐 만데랑 남그니코 만행하하 야니능오 락치사망 녹당랑 공크로 하잘코르크니망 당카페사니기타 낙차가니코 만행하하 바노니바 마그바 삭사 예니 닥차가니치 우니 비사랑코 포레탄 쿠나 마나하 아로 사니바 즈크파 녹당코 알두나 마나하 르팽랑 바사코바디 방기자 당카치 아로 존급바 자쿠디 아니치 아바 쳔에멍 달베야 닥차가니코 마네가 존베아티 카아니안 달베아 등타니코 라바아 야스키므랑 니그문 나시마니 녹당니 만데랑나 웻파보 은양아 디디파아 앙니 카사라 송니 만데랑 하이다오 야 만키바토 하잘니 하잘 부시랑난 송살로 만데랑치 방차가니 그리 베베라 급하니 그만 아간 그렇나 방차가니 그리 베베라 아니라 마시셔타니산 옹아야 제안 케나니 공아타 아로 젠살로 기스코 케나니 나빠 운원 만데야라 베베코 늑나그타 만자하 방차가니 그리 베베라 아니치 만데랑 마멍 아셀 그리 위마 아시아니그리 아로 사키그리 티카니랑 코다카 완다카파 티카니랑아라 블롱엔 남자 배우나 소카트롱아 앞산다켄 사인소 자그롱엔 까니오 아로 스트롱에 잔치아니 기스코 방차켄바 얀다카바 베베라 아니랑코 제갈그파 만데랑바 안층 송살로 방난 농롱아 와망니 조톤 카니랑치 켄나니코 아로 스카탕 베베라 아니코 위마 세니치 보나트나그타 만데랑코 기스코 나가타 르팽랑 방차가니 그리 베베라 아오니 카케토 베베라 나가타 방난 알투왕자 앙아와코 다가니 주속베급바 삭사만데니금은 나시망 나간나 스갱아 르팽랑 느크롱기자급바 하르길라도 오문급바코 아사모니코 느카하 지아농텔레급바코 롱탈레 라키급바 옹아 은디바 루타 소마랑난 와두오코 아삼니 바디아바 박랑오 라송 남자 네 베베라 아침 만데랑코 우코 늑나가타 남늑자침 아로 제 볼랑온 하르길라도 오 비틉사 아침 우아랑코바 데네 갈롱 아침 만데랑니 켄나니치 야 삼탕탕코롱 탈레라 키그파 도오 남기자오 가카하 와 소모요 바이올로지스 푸르니마 데비 바르만 야 보스타코 느켄바 만데랑니 톨레 베베라 아니코 등탕아타하 와 사키랑오 방차켄바 만데랑나 야니금은 달았대요 나하 아로 방아메 치크랑한 카슨슨 운박사 자코니 캄카파하 제니 자마논 달비아 등탕하니 아바칭하하 제도콘 장사오 라송 남자 네르칼레 가다침 와송니 무컴 라송 옹스카하 방아메 치크랑한 하르길라코 쪼깟나가타 캄코카하 제망코 다 알로 하르길라 아르미 은네 멍아하 와망 송살니 코사코바 조톤 카스탑나 나가하 와망 송살니 만데랑코
tole bebe.